0: 함께 부르시지. 길러보면 저지 안 보시진 존. 난 까매질린 망. 까매질린 까이. 헬스가 최소. 게 최소. 안지하모. 안비하모. My God.
1: 아마 피게 내라. 아마 피게 내라. 밤벨레 라카.